0: 좀 얘기를 왜 꽈로?
1: 마음에 빠져.
0: 이 TV는요, 오디오.
2: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베르모, 와, 코에 춘와, 오윈예, 오윈예.